0: 掌灯，然后再回廊。
1: 新夫人已经要等了好耐噶啦，我都要早归为上。
2: 开门啦！
0: 哦，嚟啦嚟啦嚟啦！
2: 哎呀，
3: 你唔系？
2: 哎呀，鬼呀！
4: 做咩
2: 呀？鬼呀！鬼呀！
0: 鬼差分。